0: 장면 캐터! 제비!
1: 야! 도조! 아!
0: 맞아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

0: 나왕 그 쇼파 대장리 뛰는 몸살지 말람 대체니 그거 잠소 네가 네 대치지 힘 강라
1: 我给你弄点装吧，然后吃点肉，吃了再去。我还是先看牛吧，吃饭不着急。啊，那牛都在哪儿啊？
2: 在下面的山上，那黑牙都是牦牛。哦，那儿
1: 都是啊。怎么过去？
2: 骑马，
1: 我可以试试。
2: 哦，爸，哎，
1: 哦，这是，
2: 啊，什么？怎么？
1: 那几个？
2: 一路上当心啊！
1: 好，你放心。你好。

0: 섭션 클럽 역사상이 노르디긴 단들은 고삼당다 단지 식바 남바 러는 그 상이 송아 딱득히
1: 哥子，你的牛呢？不会被端上菜桌了吧？哥子，
2: 怎么能这样？
0: 那，你要这个，我得带你去。啊，哎，怎么没见去年的牛王参加比赛啊？
3: 好像给卖了呀。
0: 哎，那不是今年炖猪能不的意了？
1: 那可不一定。
0: 怎么了，八哥？哪能个努力了，都是跟咱这拉西马特打？ 레와 도트기 놀기 럭서라도 토피 몬드즈

0: 일어나 지금.
1: 오이! 난 여시대를 논다!
0: 소소 니른다.
2: 아노, 되게 소사고 시트라스!
1: 쇼소고아!
0: 이분 다 선부대.
2: 오마이타지와 또도 쇼소다!
1: 我们是铁道游击队。